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대 영혼의 살림집에 최승자. 그대 영혼의 살림집에 아직 불기가 남아있는지, 그대의 아궁이와 굴뚝에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지.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들으셨습니다. 옛날만 해도 명동은 젊은 사람들의 꿈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지난해 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환전하는 곳이 늘어서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을 부르는 낯선 공간이 되어 있더군요.

깨끗한 영혼 이성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눈동자가 따뜻하다. 늦은 별이 혼자 풀밭에 자듯 그의 발은 외롭지만 가슴은 보석으로 세상을 찬란히 껴안는다. 저녁엔 아득히 말씀에 젖고 새벽엔 동터오는 언덕에 다시 서성이는 나무, 때로 무너지는 허공 앞에서 번뇌는 절망보다 깊지만 목소리는 숲속에 천둥처럼 맑다. 찾으면 담 밑에 작은 꽃으로 곁에서 겸허하게 웃어주는 눈동자가 따뜻한 사람은 가장 단순한 사랑으로 깨어있다.